포유 감사해요. 이 곡은 이삼선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2834번으로 청하신 곡 나무엔의 쉼 준비했고요.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은 이승철 10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뷰라 주한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어지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면류관 가지고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멸류관 가지고 들었고요. 앞서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하신 어노인팅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비올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었고요. 이승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2098번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2834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곡 나무엔의 쉼까지 5곡 전해드렸어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공기청정기는 인위적인 향수나 탈취제 분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리 짙은 생화향기에도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기계조차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위적인 향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알아보는 듯해 흥미롭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향기란 오래 머물지 않고 살짝 스쳐 사라져야 진정한 향기이며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 냄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도 저마다 독특한 향을 풍깁니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 반면 욕심과 아집으로 자기 자리만 고집하다 불쾌한 냄새로 전락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냄새만 피우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이자 이웃을 향한 축복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인위적인 욕망의 냄새는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깊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엘의 땅끝까지 방금 들었고요. 앞서 달과 별사랑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부흥한국 소향 함께한 마라나타,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 더 크로스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라는 글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변에 그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함께 있으면 좋은, 네,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스카프레너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누구누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뭐 이제 동남아뿐인가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이 노래를 수만 관중이 따라 부르는 광경,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이 노래 한 곡이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노래, 마음을 울리는 노래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는 거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요가 좋아서 가요를 부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서툴게 또는 능수능란하게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떼창을 하는 모습, 특히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입니다. 아, 가수 한 사람이 노래 한 곡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를 이렇게 알릴 수 있구나. 노래 한 곡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이왕이면 찬양도 그렇게 우리말로 전 세계적으로 불릴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위러브 앨범에서 곡을 전해드린 이유가 위러브가 어제 캠퍼스 워십을 열었는데 그 오픈이 7월 초에 열렸거든요. 근데 1초 컷이었대요. 바로 마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을 떼창으로 함께 부르는 그날 꿈꿔봅니다. 위러브 앨범에서 오라우리가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서 진영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주리가 부릅니다. 부르심.

노을가을님이 신청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미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진영님 몸이 세 개라도 모자라겠어요. 여름성경학교에 인형극도 참여하셔야죠. 청년부 학생부 회장 역할까지. 아유, 예, 주리의 부르심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서 262번님의 신청곡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남궁송옥이 불렀고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명가님, 아이고 따님이 아파서 입맛이 없었군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입맛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엄마의 밥이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아플 때는 약이 됩니다. 그죠? 신청하신 곡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근데 명가님 사연을 들으니까 엄마의 밥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요. 엄마의 밥. 전은지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볼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이어스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은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원성남님께서 당양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꼽으신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곡입니다.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7월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눈앞이 아득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이 계절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 일상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언제 또 폭격이 시작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남일처럼 느끼며 애써 외면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내일은 우리가 유엔군 참전의 날로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왔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도 폐허가 된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7월 마지막 주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평생 가꾼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게 하소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소방관, 경찰,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때로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처럼 참 요란하게 7월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향한 노래 주일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곡은 곡이 좀 제목이 긴데요. 평화의 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곡을 많은 물소리와 10 앨범에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평화의 기도 나무자전거 앨범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꼭 듣고 싶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해놨어요. 피리 연주가 너무 좋았고요. 또 피아노와 어우러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우석의 피리 연주로 듣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내일 이른 난 몰라요. 구호석의 필이 연주였고요. 내 손 잡아주시니 이 곡은 이스라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FA님이 신청하신 곡 서드베이스 앨범에 있는 곡이죠. 진동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외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진동 들으셨습니다. 제가 부른 몇몇 사역자들 이름만 소개하고 그 외라고 표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 있죠. 똑같이 불렀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혜가 부른 진동이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 소피 앨범에서 주 내 안에 있네.

주 내 안에 있네 이어서 곁 이 곡을 러빔과 범키가 불렀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조수아가 부를 텐데요. 장지영님의 신청곡이에요.

찬양이 있어 힘이 됩니다 하신 장지영님과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차희님이 신청하신 축복하노라 박종호가 불렀고요. 3.1절님의 신청곡도 이어서 함께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은 진아가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곡을 하는 DJ는 그날의 첫 곡과 끝곡을 제일 신경 쓰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말씀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위드갓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의 평안이 되고 내일의 열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만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거라고. 김현태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버나드 바튼이 썼습니다. 바튼은 1784년 영국 런던 태생으로 입스위치라는 곳에 퀘이커 학교를 다녔으며 1798년부터는 할스테드라는 곳의 한 가게에서 8년간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형과 함께 석탄과 옥수수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1810년 우드브리지로 이주해 그곳에서 40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바튼은 평소에 세심하고 깔끔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해 마을 주부들은 바튼이 거리를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점심용 감자를 삶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원래 창작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퀘이커 교도인 바튼이 찬송시를 쓰고 이 찬송시를 퀘이커 교도들이 즐겨 불러 아주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근거에 작사한 것으로 영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 임석희는 1953년생으로 서울대 음대와 벨기에 왕립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국립교향악단 단원과 광주시향 수석주자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전남대와 조선대 강사로 광주 CBS 방송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로 광주 포도원 교회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한 분이십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만나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일은 쉽게 지치고 습관처럼만 드리는 기도는 어느 순간 마음 없이 입술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수고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반복되는 하루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억지로 버티는 것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 하나를 떠올리고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해줘.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 주일 오늘 첫 곡은 여러 사역자가 같이 불렀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주 단순하지만 뜨겁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네요.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뭐 많이 바쁘고 또 여러 일로 분주하고 오늘은 뭐 그러겠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잠시 인사도 좀 해 주십시오. 멋진 여자님 덥지만 시원한 찬양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첫 곡부터 좀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네. 사이다 같은 단장님의 늘 그 멘트도 시원하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자, 이렇게 어딜 가시든 뭘 하시든, 네. 주일 오후에 세미나 하신 이가 있나 봐요. 그래도 가시면서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절님도 찬양 예비 준비하다가 들어오셨다는데 이렇게 잠깐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죠. 여러분의 예배 현장도 가끔 사진도 보내주세요. 자, 장윤영 겸손 헤리티지 신영자가 같이 함께하죠. 네, 바이브인가요? 네, 보혈 찬송 메들리 손재석 등등 많은 사역자가 부릅니다. 주를 찬양.

네, 딸기님 오셨어요. 아들 점심 식사 차려주면서 선풍기를 틀고서 시원한 수박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하시면서 맛점들 하세요.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길 바란다고 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셨네.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전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통치력을 주셔서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기를 주님께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네. 그래도 이 나라 한국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통의 나라가 아니고 이 어려운 때 정말 감사하죠. 쿠니요니님, 아, 가족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와, 좋다. 정말 정말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왔다고. 정말 잘 다녀오셨네요. 지금 휴가 기간이라 아마 휴가지에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His plan, 너는 꽃이야. 그리고

네, 주일 일부 연주곡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카, 그러니까 피아노와 하모니카 같아요. 네, 피아니카란 팀이 연주한 곡이 있는데 참 밝고 좋네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늘 연주곡 준비했고요. 노래는 물론 여러분입니다. 애청자가 부르는. 같이 함께 찬양해 주세요.

네, 연주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문의 사철의 봄바람, 라스트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십자가, 박희복 목사님의 목소리죠. 네, 그리고 이 작사자는요, 바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쓰신 네, 분입니다. 자,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2부 출발했습니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계시죠? 교회 같은 부서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네, 주일 후유가 어떤 방송이 좀 알려주시고 직접 깔아드리면 진짜 진짜 좋을 텐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5만 명 같이 만들어야죠. 네. 자 달려와 주시고요. 찬양으로 또 가득 채워드릴게요. 사랑이야기 주 따르고 륜, 에이맨, 마르지 않는 셈이 다 여러 팀이 같이 부르네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찬송가 밴드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피리 부는 언니 달려와 주셨어요. 네. 하늘이 참 파랗다 하면서 남편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남편분이 온몸이 불편하시거든요. 말도 이렇게 쉽지,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진짜 수십 년의 남편을 몸무게도 남편의 반도 안 될 것 같은 만큼 진짜 작은 체구의 피리 부는 언니님이 매일 병원에 혼자 다 휠체어에 태워드리고 하고 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렇게 얼마나 어렵게 입을 뗐겠어요. 하늘이 파랗다고. 지난 시간 그냥 지나치더니 오늘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감정을 얘기해 주니 이것이 감사 아닐까.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 좀 하고 싶어서 했대는데. 아이고 참. 피리 부는 언니님. 우리 저희 사평로 초창기 땐 많이 오셨어요. 서울에도 오시고 멀리서 지금 전주에 계신데 또 지방 가면 만나고 그 불편한 몸으로 공연을 오고 다 했었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죠. 네, 다 식은 게 아니라 이제 평정심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남편 섬기는데 피리 부는 언니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든 가족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진짜 건강하고 또 건강이 잘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커스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직 예수 제 목소리예요. 그리고 지미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0: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 베네딕트는 수도원 공동체를 위해 규칙서를 썼습니다. 그가 쓴 베네딕트 규칙서는 지금도 전 세계 수도원에서 삶의 지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규칙서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잠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매일 외치고 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00년 전의 말인데도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해옵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베네딕트와 같은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았습니다.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바흐 작품 번호 140번이 바로 그 곡입니다. 잠에서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주일 오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 첫 번째 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를 니콜라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빈 아놀드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서 첫 번째 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를 니콜라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 아놀드 쇤베르그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바리톤 지요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죠. 19세기 스코틀랜드 시인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찬송시를 쓴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네를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미국의 피아니스트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연주로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사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지친 자여 누워 쉬어라. 내 품에 머리를 기대어라. 지치고 상처 입은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갔고 그분 안에서 안식의 자리를 찾았네. 마침내 기쁨을 얻었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네.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피아노 연주로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진희가 부른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고난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담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시편 5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목소리였고요. 주 말씀 향하여를 김대환의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만가지 이유 맷 레드먼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진영님이 보내주신 지영의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려요.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매시간 자기 행실을 감시하라. 매시간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다시 읽어보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출근하는 아침도, 밥 먹는 점심도, 지금 이 주일 오후에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선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요단강 건너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오늘 올포원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를 새롭게 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신명기인데요. 우리가 처음 듣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었나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1: 그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게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법에 아주 독특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주입식 교육.
0: 반복.
1: 주입식 교육의 특징이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거듭해서 떠먹여주고 거듭해서 또 지어주고 이거 눈앞에 있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율법서다.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신명기.
2: 또 이 오랜 세월 민족을 이끈 수장이 어떻게 쓴 고별 설교집인데 네. 이게 남겨주셨으니까 너무 귀하죠. 근데 뭐 계속 읽는다 안 읽는다 앞에서는 네네 하면서 또 가나안 가서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했던 반복한 이 뒷전이 된 책이다 라고
3: 그러면은 구태이 유물로 끝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신명기 그리고 예수님

0: 그래서 이 사탄이 시험할 때도 신명기를 언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어떻게 신명기를 잘 챙겨 들어야 하나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신명기는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고 그 40년 동안 자기니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신명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날짜까지 계산했던데 BC 1406년 11월 1일 신명기는 하루에 했던 세 가지 설교를 그러니까 하루 말씀 사경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달 말에 죽어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모세는 알았겠죠 자기가 정말 죽기 전에.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엑기스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총요약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엑기스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2: 아, 여러분 신명기의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한문으로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3: 새로울.
2: 새로우신. 네. 그렇죠? 아, 아니죠.
0: 매우신.
2: 의미가 있는데 이게 되풀이할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반복하고 요약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율법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제정이야. 첫 번째가 시내산이었다면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11조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 매울신이었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2: 매울신도
4: 매울 율법이
2: 되게
4: 괜찮네요.
5: 매울 율법.
6: 이제 모세는 평생 쓰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죠. 그 다음 세대에게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말씀은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말씀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선포된 성경이 신명기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애틋합니다. 네. 절절합니다. 네. 네.
5: 자, 이전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신명기에 오늘 어떤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 듣는 신명기 설교 신명나게. 끝나죠. 이건우 목사님 설교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1: 제가 그 미국과 스위스에 살면서 이민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쭤봤어요. 왜 미국 왔어요? 왜 스위스 왔어요? 그러면 다 새로운 인생을 살러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삽니까? 언어가 안 돼서 또 죽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몸은 왔는데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새로운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적과 꼬리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아주 귀한 새 인생을 열어주는 새로운 인생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너희들이 들어갈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삶의 원리가 너희들이 살던 옛날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그때 삶과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에 물을 끓여서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삶의 작동이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애굽에선 네가 발로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너희 들어갈 새로운 인생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새로운 작동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애굽의 사고방식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너희들이 가슴에 안고 머릿속에 안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지침을 주죠. 그게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이 열려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 이 비라는 것이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프고 안 와도 골치 아픈 거죠.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산다면 하늘이 너희들에게 작동하여 적당한 은혜의 비를 누리면서 너희들이, 재밌는 표현 나오죠?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손으로 모으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손으로 경작하지 않은 밭을 얻게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불신자들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돕는다가 맞습니다. 그게 신명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갖고 자녀에게 쉐마 교육,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주입식, 암기식 교육합니다. 문설주에다가도 말씀 걸어놓고 뭐 문고리에다가도 말씀 통에다 넣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게 벌써 역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 정도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젖과 꿀의 인생이 아니라 아주 험한 인생거리 되어버렸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듀트로노미 영어로 두 번째 해석을 했다면 예수님은 세 번째 십계명을 더 깊이 차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라 하지 말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거 간음한 것이다. 라고 고차원적인 신명기의 또 다른 버전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로 와라.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재밌는 표현 쓰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그 당시 농경 사회의 모습입니다.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는데 대부분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묶어놨다고 그래요. 일은 엄마 소가 다 합니다. 새끼 소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너희들의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신명기를 배웠지만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상 안 됐지 않느냐. 너는 마치 엄마 소 옆에서 엄마 소를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새끼 소가 밭을 가는 모습처럼 엄마 소보다도 큰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말씀으로 온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끈하게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모세가 부르짖었던 젖과 꿀이 흐르고 하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주제였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리게 될 것이다. 즉

0: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의 도움을 얻어야만, 엄마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그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어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인생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를 이 방송을 잘 들으셔서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 하늘이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천국 인생,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다 살아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3: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전도하라는 설교를 부담스러워한대요. 또 하나는 뭘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종교개혁자인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설교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신명기에는 두 종류의 11조, 두 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11조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11조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의 첫 번째 개념은요, 제사장의 생활비용 11조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일반적인 11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인의 몫으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하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의 11조 혹은 레위인의 1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용 11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26절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성소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조를 통해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26장 12절부터 13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강조하는 11조인데요. 매 3년에 한번 11조를 모아다가 그리고 성읍에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 즉 구약성경

0: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난한 계층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십일조는 매 3년 한 번씩 추가로 십일조를 더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 3년째 나오는 10의 1조 전체를 구제비로 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십일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십일조였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5%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용도의 십일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요즘으로 우리 시대 말로 바꿔보면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한 십일조.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비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이 땅의 가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신앙은 이 땅의 가난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십일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11조를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도 좀 더 검소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구제의 11조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11조에 11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좀 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11조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신명기라는 책은 뭐 신구약 성경이 이제 다 중요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출레민신, 이게 중요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면서 결론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이후에 펼쳐질 나머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 입금이 역할을 하는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만 한 35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한 190번 정도 인용이 되는 성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 신자는 이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 뉴라고 하는 뉴, 새로운 신이 아니라 되풀이하다, 이렇게 만약에 따져본다면 다시 들려지는 율법서,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선포됐느냐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모압 평지는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다 왔어요.

0: 강만 건너면 이제 요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되었느냐, 선포되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홍해 도하 사건도 못 봤고 이집트 10가지 재앙도 못 봤습니다. 당연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은 가르쳐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망할 거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이러면서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 경고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그거 성경에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된다. 그들의 풍습대로 살면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 세대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모든 상황에 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이 자녀들에게로 계승되지 않으면 멈춰지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는 말하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집 짓고 사느라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느라고, 맛있는 거 먹느라고 자녀 교육 못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가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자식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전달해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피 터져라 외쳤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0: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들려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팔 걷어붙여서 앞장서 주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이 정복됐듯이 가난도 또 우리 삶도 정복될 수 있다. 이 모세의 절절한 소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신명기와 조금 다르게 들리셨나요?
2: 네,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새 사람으로 되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는데 너 곧 가나안 갈 건데 애굽에서 살던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복 하나도 못 받아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네. 맞죠.
3: 그게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이제 또 장가 가야지, 효도 해야지, 나중에 또 노후 준비해야지, 서울에 내 집 하나 한번 찾아봐야지. 근데 몸은 제 마음대로 조금 유일하게 되는 것 같아서.
1: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3: 네네. 성령의 네. 은혜가 이렇게 항상.
4: 충만하시네요. 네네.
3: 인태.
5: 네.
3: 아, 이것도 안 돼. 이것도.
5: 이게 저희가 네. 잘 안 될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에 또 신신당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라도 이 광야 생활에 찌들었다면 사실 그 고별 설교도 잘 와닿지 않았을 것
3: 맞아.
5: 같아요.
3: 맞아.
6: 사실 그래서 조건부로 조금 명리하게 말씀하신 건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니네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율법 무시하면 질병, 패배, 굴욕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걸 다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우리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 당시에 그 뉴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길 바라실까요?
0: 이제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재해석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신명기 4장 같은 데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내 의의는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그건 바울도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기는 하되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게 이제 이 신명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율법 못 지키죠 다.
3: 거기에 이제 하나 부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지켜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제사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용서받는 어떤 용서의 방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그렇게 큰 기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아예 나는 못 지킬 거니까 아예 노력도 안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지키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누가 우리의 오른밤을 때리면
7: 왼밤.
3: 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는 사람과 실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6: 오른밤 같이 때리잖아.
3: 그죠?
7: 왼뺨을 때리죠, 저.
3: 네. 아, 뭐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0: 될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1: 어렵다.
0: 그러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도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2: 네. 못 실천하는 게 너무 많네.
3: 다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0: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4: 근데 너무 또 한탄하지 마시고. 구약은 이제 조건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 이런 저주를 받고. 그게 구약이라면, 그러니까 신약, 새 언약은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스스로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 지키려고 정말 아주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지키는 척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넌 말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아닌 거 내가 다 아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조건적인 율법의 조건을 지키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새 언약의 은혜, 즉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매 순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예, 엄마 소 옆에 따라붙은 새끼 소가 엄마 소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말씀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매순간 매순간 도움을 구해 나갈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평생 배워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그런 생각이 났어요. 율포자가 되지 말자. 수포자 있잖아, 수포자. 네. 수학을 포기한 자가 되지 말고, 네. 율법을 포기한 자가 되지 말자.
2: 고3 때 많이 나오는데.
3: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곁에서 머무르면서 좀 친밀한 관계를 갖자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하나님한테 혼날까? 이렇게 하면 복 주시나? 좀 계산적으로
2: 맞아.
3: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렇게 거듭된 명령,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
6: 그래서 신명나게 준비했습니다.
7: 네.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 의증을 헤아리기 위한 질문
6: 타임!
8: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신명기.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 궁금했어요. 신명기가 계속 안 지켜지고 뭐 이런 얘기만 듣는데 분명히 신명기가 잘 지켜졌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백성들은 어땠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또 신명기가 잊혀졌을 때 백성들은 어땠고 어땠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4: 네, 그게 다 구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모세오경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시작되고 모세오경이 끝난 여호수아부터 끝까지는 말씀대로 신명기의 율법대로 살았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버렸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가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좀 짧게 얘기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왕 때 그때는 진짜 여호수아 왕이 전국에다가 율법 교사를 파송해서 율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획기적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호사바 시대는 여호사바에서 이제 학자들은 경제 대통령이다. 요즘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죠. 반대로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꿈에 그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봐라. 율법을 버렸으므로 그 아비에게 받았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아닐 때 이렇게 다른 거죠. 또 한 사람의 인생도요. 긴 인생 중에 신명기를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가 확 차이 나는 왕이 나오죠. 우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아는 스가랴라는 선지가 살았을 때는 말씀을 따라 형통하였거니와.

0: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들,
1: 맞아요.
0: 전염병, 콘 지금 우리 팬데믹을 3년째 삼고 있죠. 기근까지 와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난을 겪고 있죠. 이 전부 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2: 아멘.
0: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명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3: 뭐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고 저주 받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얄짤 없으신 것 같아요.
4: 어, 전문 용어로 CBS에서 나오네. 네,
3: 그런데 네. 처음 이렇게 딱 복을 받으면 어, 너무 저도 스스로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풍성하고 좀만 번성하면은 이게 막 근데 11조 떼는 것부터 약간 조금 손이 떨리게 되는데 임지영 목사님 11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조가 어려울 때가 있나요?
5: 제가 11조 설교를 할까 말까 망설인 이유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저는 뭐 일단 11조의 유혹이 될 만큼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가 부담이 된다, 손이 떨린다, 이것은 11조가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조가 의무일까요? 만약에 11조가 의무라면 율법이죠. 그죠? 11조는 은혜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거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내가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면 11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그러기에 율법도 아니고 뭐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6: 제가 어떤 회사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율이 7대 3 아니면 6대 4인데 9대 1은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감사하다는 미안해요. 생각이 많이 어떤 행사를 해도 9대 1은 없습니다.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기억하라 이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핵심을 오늘 또 이제 김한원 목사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해서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하게 할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1차적으로 당세대에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했거든요. 그게 확장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계승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신명기의 쉐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맞듯 힘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는가 요인을 살펴보니까 상위 세 가지 요인이 다 부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모의 세속적 가치관, 그 다음에 부모의 신앙의 저하, 그리고 가정의 신앙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핵심 상위 원인 세 가지가 다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마라.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죠.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1: 맞아요.
7: 그래서 가정 예배 부활.

0: 그리고 신앙의 모범, 이것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게 해주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 없는 거.
2: 저도 부모로서 굉장히 가슴이 찔리는 면이 있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내가 있을 때도 그런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부모 대에서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렇게 신앙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두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질 것 같거든요.
3: 네. 네. 또 우리에게는 올포원 설교 삼총사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다가올 미래가 축복의 날일 수도 있고 저주의 날일 수도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고별 설교를 하실지 짧게 좀
4: 고별 네, 설교
3: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은퇴 아직 모르는데 틈만 나면 보내려고 그래요.
5: 목사님 이거는 은퇴도 아니라 심지어 고별 설교 네, 완전히 네.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6: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앞날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뭐죠? 오늘 신명기로 보면 말씀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뭐 코로나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에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무너진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대기업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좌천을 당해서 근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무리 그, 정말 초인류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 열심으로 산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 좌천된 걸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저희 순복음교회다 보니까 복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뽑으면 된다는 거지. 뭐 40일 금식을 하면 큰 목회한다는 그런 말,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전설들이 오는데,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듣고, 나의 대인 관계, 시간 관리, 물질, 자녀 교육,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변해날 때,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0: 저는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모세 방식이 아니라 바울의 방식으로 따라야겠다 하고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인가에서 겸손하게 그냥 디모데에게 잘 부탁해. 복음을 부탁해.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저는 충격은 못 주겠고 그냥 약간 조금 약간 울면서 부탁할게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5: 감정이
0: 예. 모세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네.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2: 뭉클해지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만큼 또 절실하면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신명기에서 받은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자 질문 타임, 또 시청자 질문 어떤 게 들어왔는지 좀 들어보죠.
7: 네. 네. 올포원으로 보내주신 우리 김재훈님 질문인데요. 십일조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구약시대에는 엄격했지만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좀 자유로워진 건 아닌가요? 형편이 어려워 헌금은 해도 매달 십일조를 내기 어렵다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건지요?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면

0: 편에 맞게 재량껏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오늘 이 목사님이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2: 그렇죠.
1: 이분의 또 궁금증의 포커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3: 저는 설교했으니까
1: 네.
2: 목사님께서 십일조라는 게 율법조 해서는 안 되고 목사님 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질문 들으면서 현수막이 하나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어버이날에 네, 어느 시골 마을에 붙었던 거 오늘 얘들아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봉투를 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뭐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일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용돈을 뜯어내시겠어요? 뭘 뜯어내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십일조 낼 돈이 없다. 그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수입이 없어갖고 빵빵빵 몇 달을 빵빵빵이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신학적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신학적으로 지금 몇 달째 내가 수입이 빵빵빵인데 이 십일조 어떻게 계산해요? 했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야 먹군 살았잖아. 돈은 못 벌어도 먹군 살았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네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만큼 드려라. 헤아려란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헤아리는 마음을 좀 받고 싶은 게 십일조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서는 뭐 계산기 들고서 십일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먹고 사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시는 십일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주 뭐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십일조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질문들 생기시면 올포원 시청자 질문타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로 각자 받은 은혜들이 많을 텐데요. 그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0: 거듭 주신 말씀 거듭 기억하고 살아내며
4: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키팅 선생님의 대사였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그냥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다시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러니까 혼자서는 제자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함께 훈련받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겠고요.

0: 또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 그쵸? 함께할 때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완벽하지 않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또 은혜로 함께 자라야 한다는 거. 예. 그런 공동체와 함께 오늘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26년 7월 26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준모 더불어 함께였습니다. 나한테 좀 이렇게 편리한 그런 예배만을 찾아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또 끌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혜로 함께 자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전하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이춘수님 청하신 곡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듣고요. TR 월십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리고 옹기장이의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닉네임 축복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도 듣고요. 한 곡 더, 주원마미님 청하신 곡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원마미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들었고요. 닉네임 축복님 신청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TR 월십 불길이 같은 주성령. 앞서 이춘수님 신청하신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황유리님께서 청하신 곡은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듣고요. 여행지기님께서 청하신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PK 장광우 항상 기뻐하라,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강찬 하나님의 은혜까지 네 곡을 함께 듣죠.

닉네임 삼남매 아빠님께서 청하셨던 곡 강찬 하나님의 은혜 방금 들었고요. 앞서 PK 장광우 항상 기뻐하라, 또 여행지기님의 신청곡 단오월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송정미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 곡은 황유리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네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봄나리님 청하신 곡이에요.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팁! 아이디어 팁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아이만 남기고 디어를 지우개로 지우세요. 아이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정철의 에세이집 한 글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유 감사해요. 이 곡은 이삼선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834번으로 청하신 곡 나무엔의 쉼 준비했고요.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은 이승철 10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뷰라 주한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어지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면류관 가지고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멸류관 가지고 들었고요. 앞서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하신 어노인팅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비올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었고요. 이승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2098번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2834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곡 나무엔의 쉬임까지 5곡 전해드렸어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공기청정기는 인위적인 향수나 탈취제 분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리 짙은 생화향기에도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기계조차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위적인 향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알아보는 듯해 흥미롭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향기란 오래 머물지 않고 살짝 스쳐 사라져야 진정한 향기이며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 냄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도 저마다 독특한 향을 풍깁니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 반면 욕심과 아집으로 자기 자리만 고집하다 불쾌한 냄새로 전락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냄새만 피우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이자 이웃을 향한 축복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인위적인 욕망의 냄새는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깊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엘의 땅끝까지 방금 들었고요. 앞서 달과 별사랑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부흥한국 소향 함께한 마라나타,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 더 크로스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라는 글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변에 그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함께 있으면 좋은, 네,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스카프레너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0: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날씨의 변화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서늘한 바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으나 나무처럼 자라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학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정승의 음성으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 준비했고요. 서울 모태탑창단의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교수 성가대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애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임영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이명희

예,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둘로스 경배와 찬양의 주님의 고통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316장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헛된 욕망길을 가며 513장 찬송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신용란의 찬양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화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때때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교회 행사나 바비큐 파티 때문에 온 가족이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면 엄마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저 위에 떠 있는 달은 똑같단다.

에너 퀸들런의 애니가 남긴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 있음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창단이고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

0: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유효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

0: 사랑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집니다. 찬양하며 순종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절망하며 고통할 때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시는 오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CN 캠프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 그리고 일부 이삭 줍기로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첫 곡으로 김인식과 정소현이 부른 이삭의 축복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주말 주일에는 이삭줍기라는 이름으로 주중에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삭이 그 이삭은 또 아니지만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삭의 축복, 오늘 김인식, 정소현의 경쾌한 축복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한스 밴드 소리엘의 이삭 그리고 하히라가 부른 야곱의 축복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또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시온의 대로님께서 출장 가셨군요. 두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호주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은영님 캠프로 오셨군요. 더 반갑고 귀국할 동안 자기 전에 잘 청취할게요. 손은 들어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옆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새날님께서 오랜만에 천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신청할게요. 은영님 늘 맑은 목소리라 좋아요. 똑똑하시고 밝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밤 10시가 넘어 좀 외로운 시간대인데 은영님 덕분에 찬양이 흐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이런 칭찬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날님께 저희 선물 드리고 싶어요. 곰취차 보내드릴게요. 주식회사 부성의 미세 곰취차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자, 찬양은 신청하신 곡 천관웅 겸손의 왕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얼마 전 한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장로님께서 하신 신앙 고백 중에 그 리더의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왕과 함께 섬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찬 섬김도 준비해봤습니다.

주리가 부른 베드로의 고백 들어보셨고요. 앞서 강찬의 섬김, 천관웅 겸손의 왕 함께 하셨어요. 혜선이 님께서 만나러 오셨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유럽 여행 중 헝가리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26년 전 주님 복음의 선교 현장, 헝가리로 오신 목사님도 뵈었고 정말 황무지 같았던 헝가리의 메마른 땅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잠시 다녀가지만 집시마을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노래 찬양 준비했는데요. 시와 그림의 찬양이고요. 이것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전도단 파송의 노래 이어갑니다.

시와 그림 선교사의 노래에 이어서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들으셨어요. 조나단 님께서 폐렴 걸리셨나 봐요. 아, 지금은 잘 회복하셨을까요?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하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신청하셨는데 오늘 박종호 이삼열 오케스트라 여호와 우리 주여 응원하면서 함께 할게요.

이삼열 오케스트라와 박종호 함께한 여호와 우리 주여 라이브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자, 1부 끝곡은 지라니 칠드런 콰이어,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의 바바 예 또 주기도문입니다. 1부 끝곡 함께 하시고요.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전해드리는 주일 2부 순서입니다. 오랜만에 해외 워십곡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Women of Faith Worship Team의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리고 Worship Central의 All Glory를 역시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워십곡을 해외 워십으로 두 곡 더 전해드리고 또 국내 워십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타미 워커 CA 워십 밴드의 Amen과 비냐드 워십 그룹의 Awesome God, Your Voice, 라이브 워십 함께 하겠습니다.

close to the way you'd never leave. This is my favorite part.

타미 워커, 씨 워십 밴드의 에이맨에 이어서 비냐드 워십 그룹의 어썸 갓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5759님께서 좋은 벗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요즘은 평범한 하루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올해는 특히 아들 덕분에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던 인연이 오히려 더 깊어져서 지원이와 은미라는 좋은 벗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이어준 인연이 앞으로도 편하게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오랜 친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남겨주셔서 오늘 찬미워십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님께서 오셨는데 제 지인의 딸이 42살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름 지었네요. 육아에 정신없어 밥도 못해 먹는다고요. 친정어머니가 육아에 식사까지 해주시느라 정신도 시간도 없어 하네요.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름을 또 주셨네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다리 놓는 사람들, 곽병훈, 이기루의 믿음 따라라는 곡 준비했고요. JCCM 김형미 솔로 소망, 희주일의 사랑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희수일의 사랑, 앞서 JCCM 김형미의 소망, 그리고 믿음 따라는 다리 놓는 사람들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이경은 님께서 신청곡 올립니다. 허락되는 어느 날이라도 들려주시길, 주만 바라볼지라

워십 오브 피스 온 맘 다해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런 워십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사랑받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 교회의 이 워십 팀들의 부흥을 만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주님 안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 한 피조물이 되기를 고백하며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누구누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뭐 이제 동남아뿐인가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이 노래를 수만 관중이 따라 부르는 광경,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이 노래 한 곡이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노래, 마음을 울리는 노래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요가 좋아서 가요를 부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서툴게 또는 능수능란하게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떼창을 하는 모습, 특히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입니다. 아, 가수 한 사람이 노래 한 곡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를 이렇게 알릴 수 있구나. 노래 한 곡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이왕이면 찬양도 그렇게 우리말로 전 세계적으로 불릴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위러브 앨범에서 곡을 전해드린 이유가 위러브가 어제 캠퍼스 워십을 열었는데 그 오픈이 7월 초에 열렸거든요. 근데 1초 컷이었대요. 바로 마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을 떼창으로 함께 부르는 그날 꿈꿔봅니다. 위러브 앨범에서 오라우리가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서 진영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주리가 부릅니다. 부르심.

노을가을님이 신청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미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진영님 몸이 세 개라도 모자라겠어요. 여름성경학교에 인형극도 참여하셔야죠. 청년부 학생부 회장 역할까지. 아유, 예, 주리의 부르심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서 262번님의 신청곡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남궁송옥이 불렀고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명가님, 아이고 따님이 아파서 입맛이 없었군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입맛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엄마의 밥이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아플 때는 약이 됩니다. 그죠? 신청하신 곡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근데 명가님 사연을 들으니까 엄마의 밥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요. 엄마의 밥. 전은지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볼까요?

아, 우리 당향로 가족분들 중에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 많은데 제가 또그 눈물샘 건드린 건 아니죠. 엄마, 엄마, 송정미가 불렀고요. 엄마의 밥, 전은주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명가님, 이제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예라모십 앨범에서 듣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이어스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은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원성남님께서 당양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꼽으신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곡입니다.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SBS
1: 장희권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7월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눈앞이 아득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이 계절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 일상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언제 또 폭격이 시작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남일처럼 느끼며 애써 외면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내일은 우리가 유엔군 참전의 날로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왔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도 폐허가 된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7월 마지막

주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평생 가꾼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게 하소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소방관, 경찰,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처럼 참 요란하게 7월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향한 노래 주일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곡은 곡이 좀 제목이 긴데요. 평화의 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곡을 많은 물소리와 집 앨범에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평화의 기도 나무자전거 앨범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꼭 듣고 싶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해놨어요. 피리 연주가 너무 좋았고요. 또 피아노와 어우러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우석의 피리 연주로 듣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내일 이른 난 몰라요. 구우석의 필연주였고요. 내 손 잡아주시니 이 곡은 이스라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FA님이 신청하신 곡 서드베이스 앨범에 있는 곡이죠. 진동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의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진동 들으셨습니다. 제가 부른 몇몇 사역자들 이름만 소개하고 그 외라고 표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 있죠. 똑같이 불렀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혜가 부른 진동이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 소피 앨범에서 주 내 안에 있네.

주 내 안에 있네 이어서 곁 이 곡을 러빔과 범키가 불렀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조수아가 부를 텐데요. 장지영님의 신청곡이에요.

찬양이 있어 힘이 됩니다 하신 장지영님과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차희님이 신청하신 축복하노라 박종호가 불렀고요. 3.1절님의 신청곡도 이어서 함께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은 진아가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곡을 하는 DJ는 그날의 첫 곡과 끝곡을 제일 신경 쓰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말씀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위드갓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의 평안이 되고 내일의 열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전경린의 나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버나드 바튼이 썼습니다. 바튼은 1784년 영국 런던 태생으로 입스위치라는 곳에 퀘이커 학교를 다녔으며 1798년부터는 할스테드라는 곳의 한 가게에서 8년간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형과 함께 석탄과 옥수수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1810년 우드브리지로 이주해 그곳에서 40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바튼은 평소에 세심하고 깔끔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해 마을 주부들은 바튼이 거리를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점심용 감자를 삶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원래 창작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퀘이커 교도인 바튼이 찬송시를 쓰고 이 찬송시를 퀘이커 교도들이 즐겨 불러 아주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 작사한 것으로 영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 임석희는 1953년생으로 서울대 음대와 벨기에 왕립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국립교향악단 단원과 광주시향 수석주자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전남대와 조선대 강사로 광주 CBS 방송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로 광주 포도원 교회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한 분이십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만나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0: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처음 맞이하는 순간처럼 다시 일어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윤철환과 국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19편 1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의지함이 542장 찬송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박순복의 음성으로 듣고요. 시온 사중창단이 부르는 주 예수 넓은 품에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 박미자의 음성으로 이와 같은 때엔, 그리고 소리엘의 604장 완전한 사랑까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복음성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보내드리고요. 유턴의 찬양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하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스밴드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가슴마다 파도 친다 박성원과 국립합창단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7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은 알곡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는 곡식 추수의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기에 예리한 낫으로 땅의 알곡들을 거두는 기쁨의 때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알곡 성도들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 수확의 장면으로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었는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반면 불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흥하여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알곡으로 자라간다면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참혹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알곡으로 살 것인지 가라지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속이 꽉 찬 알곡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교수 성가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박동현의 주여 어린 사슴이 392장이고요.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 소망의 바다가 부른 하늘 소망 보내드리고요. 전은주의 소원 이어서 함께합니다.

진지를 지킴에 있어서 열정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신중하게 공격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항상 완벽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그래서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 번 장악한 땅은 한 뼘도 다시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전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키모스 쿠르딜스의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요의 한 부분을 장세규의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전 기념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죠.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137장 찬송 아이노삽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인류는 하나 되게 이규도의 찬양 국립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먼저 들으신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번에는 김정석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보내드리고요. 조이 듀엣의 찬양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주기도문입니다. 콜레기움 보컬의 서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는 이 찜통 더위에 다들 잘 지내시나요?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에 와 정말 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한동안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요럴 때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더운 날씨에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친구들도 무탈하게 잘 지내는지 이렇게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도 요즘 일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남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것만큼이나 또 나 자신에게도 왕왕 안부 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무더위에 내 몸과 마음은 건강한지 안녕한지 나 지금 괜찮은 건지 나의 안부도 잘 챙기면서 이 여름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나무엔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정말? 요즘 동남아보다도 더 좀 이렇게 더운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더운 거 같은데?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실제로 기상 관측한 1973년인가 그 이래로 열대야가 대한민국이 두세 배 더 늘었대요. 예. 확실히 더워진 건 맞고, 그 폭염의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죠.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아,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의 어떤 시작입니다. 예. 그전에는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진짜 여름 폭염이, 아, 찾아올 텐데, 한 8월 말경까지, 그죠? 이어질 텐데. 우리가 이 여름을 무탈하게

좀 안전하게 잘 좀 건너갔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너무 더우니까. 아지마미님은 지난 토요일에 보육원 정원 봉사 갔다가 어우 더위 먹었는지 몸이 퉁퉁 부었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뿌듯했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유 엄청 뜨겁 지열도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섭취를 틈틈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 특히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새벽이나 좀 해 떨어지고 저녁 즈음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예. 햇살님 무더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조이포유와 함께 오늘도 샬롬 남기셨고 방글이님 7월의 마지막 주 이번 주에 학원들도 대부분 방학하거든요. 휴가 가는 분들 많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딱 오늘부터 이제 그야말로 7말 8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바캉스, 예, 휴가 시즌일 테고 학교도 방학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거의 뭐 추석을 방불케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샬롬 CCM이 또 두 시간의 배경음악으로 든든히 곁을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님, 아이 기상송으로 아침에 틀어줘야겠어요, 이 찬양. 아, 살아라, 살아내라. 아, 너무 엄근진 아닙니까? 예. 라떼는 밤에 모기향 피우고 선풍기 바람에 여름 보낸 것 같은데 갈수록 여름이 무서워요. 예. 그렇죠. 예전보다 확실히 더 뜨거워지긴 했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겠죠, 분명히. 예. 이 여름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모두 힘내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택배 뭐 기사님들 이렇게 오며 가며 시원하게 이렇게 한잔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물도 좀 건네고 그런 정이 필요한 그런 여름 7말 8초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 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다 좋습니다. 뭐 휴가 계획 남기셔도 좋고요. 누군가의 안부 예, 이렇게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러빔 이 곡 듣죠? 여름이 와도

송정미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내 진정 사모하는 들었고요. 앞서 한웅재 모두 다 그렇게 라이브 버전 그리고 러빔 여름이 와도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연강지님 출첵이요 남기셨고 렘넌트님도 레이니 예. 샬롬 인사하는 레이니와 함께 와주셨네요. 민주맘님 지난 2주간 요양보호사 실습을 마치고 오랜만에 샬씨를 여유롭게 듣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인데 다들 지치지 마시고 모두 힘내보아요. 화이팅! 남기셨고 아 2주간의 실습 애쓰셨습니다. 예. 또 막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좀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누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다샤님은 훈디 작가님 주말은 잘 보냈나요? 샬씨와 함께 힘찬 한 주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경주는 39도를 찍었습니다. 물 자주 드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경주도 엄청나네. 예? 39도면은 아침부터요? 아니겠지? 어제 뭐 한낮 기온이겠죠? 한낮 기온이 39도면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100% 진짜. 아, 이게 진짜 살인적인 더위네. 그러니까 더위는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 피해야 돼. 예. 더위랑 싸우려고 하면은 다칩니다. 예. 안 돼요. 요런 날은 필수품으로 이렇게 작은 우산 같은 거 하나 구비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 내리면 샥! 예, 우산처럼 쓰고 또 해가 너무 쨍쨍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는 양산처럼 태양을 피하는 그 태양만 딱 직사광선만 피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작은 휴대용 우산 완전 소중한 이 여름철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햇살님은 어제 교회 식당 봉사를 했는데요. 진짜 손 많이 가는 음식이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깁스 풀었는데도 통증이 있어서 무리했으면 안 됐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눈물이 나서 몰래 훔쳤어요. 이거 아파가지고 어머나 그래도 맛있게들 드시니까 기쁘면서도 예배가 우선인지 이거 뭐 밥이 우선인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주일이었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아 속상하다. 그러니까 깁스를 풀고 여전히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아, 누구 대신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교대했으면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이제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땅히 뭐 교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봉사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또 내 몸과 마음 회복하는 그게 더 급한 일인 거죠. 아, 이런 날은 그냥 메뉴 좀 간편한 거 간편식으로 드시면 안 되나? 근데 국수도 힘들다면서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국수 먹는 날 기다리는데 국수 삶는 게 대용량으로 삶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육수 그리고 그냥 면 그리고 김치 약간 이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고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스마일50님 오늘 저희 교회 학생들 수련회 갑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인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진행위원이어요. 모두 은혜 넘치고 또 학생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감격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오늘 떠나는군요. 수련회. 어떻게 일정이 2박 3일일까요? 예. 시작부터 마지막 폐회 예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준비한 그 준비된 은혜를 고스란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준비하신 만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주 오산교회 화이팅! 예. 9971번으로 현직 교사인데요.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여유롭게 방송 듣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 너무 좋네요. 신청곡 피아월십의 다윗의 기도 청하셨는데 우리 9971번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피아월십 다윗의 기도.

0: 아, 접수 안 하냐?
1: 구자욱의 수련회 가요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봄보로봄님, 많은 분들이 응원과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때 흥겹게 신나게 불렀던 찬양에 몸이 반응하네요. 샬씨 출석합니다. 남기셨고.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멈출 수 없네, 피아월십 다윗의 기도, 9971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향기님 도와주셨고,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찬양 드리며 잘 하루 시작할게요. 모두 샬롬 와주셨고, 팔보기님은 저희 교회는요, 국수 삶는 기계를 샀어요. 좋다 이거. 남자 성도들이 담당하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육수와 김치 담당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업무까지 분리가 딱 되어 있네. 국수 삶는 건 남성 성도가, 그리고 육수랑 김치는 여성 성도. 너무 좋은데? 다 같이? 이러면은 이렇게 몇몇 사람이 그냥 다 몰아서 하는 그런 고생도 없고 부담도 좀 덜 것 같고. 야, 국수 삶는 기계가 많이 비싼가요? 이거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수 삶으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면이 예배 드리는 동안 혹시 이게 퍼져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국수 삶는 기계?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패스하자님, 저희 교회는 여름 동안 냉면으로 점심 먹습니다. 너무 맛있고 간편하니 좋더라고요. 라고. 국수, 냉면. 야, 이런 간편식 너무 좋죠. 여름에 냉면이면 너무 진짜 최고인데. 냉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국수를 삶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찬물을 계속 부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여름을 우리가 또 보내는 거죠. 시원하게 먹으면서. 언제나 해피님께서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계란을 삶아주는데 어젯밤에 날계란을 식탁 위에 꺼내놓고 그래 조금 이따가 삶아야지 했다가 저 깜빡한 거 있죠. 그런데 어머나 불길하다. 아침에 보니 세 개가 없어진 거예요. 남편 카톡이 왔습니다. 까톡. 계란 먹으려고 하나 깼는데 으악! 다행히 옷은 안 버렸는데 깜짝 놀랐어. 허허허허. 그 와중에도 웃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와, 우리 가족 이번 주일도 감사하며 많이 웃는 한 주 화이팅! 여보, 내일은 꼭 구운 계란으로 싸줄게요. 이라고. 야, 남편분이 진짜 이 정도면 대인배죠? 요건 인정, 그죠? 아, 당연히 이제 구운 계란, 삶은 달걀인 줄 알고 깠는데 날계란이네 이게. 예? 날벼락처럼. 그런데 허허허. 야, 이거잖아. 허허허허. 날계란이네. 구운 계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참.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웃고 넘기는 이 마음. 이거 덜어는 일부는 날계란이었을 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고요. 아침부터. 응? 야. 하지만 그냥 웃어 넘기시는 우리 호연직이 대인배 남편분. 굉장하십니다. 예. 이러면 웃음이 끊일 수가 없지. 예. 아내분도 또 이거 내일은 더 맛있는 또 구운 계란으로 준비를 하실 테고. 야, 한 수 배웁니다. 우리 남편분께. 그래. 예. 더울 때는 또 이렇게 웃어 넘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삶의 지혜입니다. 아, 언제나 해피니님 사연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기님, 방학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춘기 두 아이들은 여전히 지금 꿈나라 자고 있고 저는 샬롬 CCM 들으면서 모닝커피 한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지만 요 시간 누리려고요. 라고 은옥님도 와주셨습니다. 이 곡 들을게요. 크룩스의 오 마이 갓.

크록스의 오 마이 갓이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좋은 씨앗이 부르는 영혼의 닷 전하면서 2부 기약합니다. 잠시만 빠빠이.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대 가시의 여백 속엔 언제나 짜릿한 향기들이 모여 산다. 단 한 방울의 꿀도 생산할 수 없었던 지난 겨울, 바싹 마른 꽃 대궁 깊숙이 벌과 나비들이 두고 간 빨간 추억들이 꽂혀 있고, 무거운 향기의 침묵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얇은 바람은 어둔한 내 감정선을 사정없이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였다. 장미의 가시는 역시 피가 나도록 아프게 찔러주어야 제맛인가 보다. 백이환의 시 5월의 장미를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것이 좋아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무엇이든 주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하여 핑계가 없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소서. 오늘이 그 사명을 가진 하루이오니 오늘을 미루고 내일부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